바깥에 오빠도록. 이제 작가방에서 뚱고, 보뚜 꿍게, 까뼈라이. 오빠 됐네, 꼰띠. 로간드리양 프라푸. 밥에 마우, 웨스 비서 딱 오는 아기. 뭐네 버트 반갑, 와토노. 골리 볼트 반갑 와토노 안바라네 부토 프라프 인데라바티 부토 프라프 응만두로 운토 드워라 구토로 낭크로 스티워 버티니 부토 꿀민니 워로 스포트로 살포 꿈티 올라라 기깡 버트 디름북 버트 버그트 pati ning para sanak kadang dadi kurban ning Barata Yudha uga nyenggel rasane pun eyang perkara nggone pun eyang pirang-pirang candra amung gereng-gereng tanpa ngunandika nalika rame ning Barata Yudha saya binangun mulai pun kaki nandengi kridan yang pandita duno pertaman panah bidaring walas to angom ing jodoh ora gampang diketok hati iku ing sisan kaping pindho ora kok jeneng pun kaki nindung nanging wantine wis teko wantine wis teko yen to para Pandhawa kudu suka-suka gembira umiling prang dening para Pandhawa kudu tumuli boyong marang negara Ngasina